0: 가 나, 니가 나, 니가 나 깨고 났다. 니가 나 깨고 났다. 아마.
1: 니가 나 클라는 뜨까 이거 나 셔스 아띠 코잠. 시그 시그 즈스 이게 이질레 이그르마 비스틱 산벨. 오 아띠.
2: 이슈땅마 가리 올간.
3: 키틴데 이슈.
2: 너 이나 거이트간 살간 디반가 얏간 다트 시베르간.
3: 야나 불간 멜레.
2: 야. 다라잔 아쉽 일그르간 시그르간.